0: 노하고 싸는 게 누구냐 싸러 와 나는다.
1: No.
0: Promise.
1: Promise.
2: Emi hum tha abadu ekugavuma baudu vi.